0: 接下来各位国际专业评审国际大众评审准备好了吗请打分。
1: Ырдын стилистикасы, аранжировкасы бардыгы мага жакты, абдан мыкты аткарды.
0: Чиң со фен. 하티야, look. Two lights. See? 两位评审为你定格了高光时刻。
2: Oh my god, thank you.
0: 祝贺 하티야. 太棒了！谢谢
2: ，Thank you so much.
3: Tatia, Tatia, Tatia, that was amazing. From how you started with soft notes, deep notes, those you know light notes, and then you went aggressive. You took us on a journey. We were there with you. That was spectacular.
2: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
4: Brava. 其实我在看到这首歌的时候，我就想起我们也有这种题材，像走西口，让人既揪心，但是又充满了期待，然后又充满了力量。你的歌声从低到高，从轻到强。 都充满了那么的有情感，是真打动我的心。谢谢你给这个舞台带来这么好的歌曲。谢谢
2: ，Thank you so much, thank you.
5: 부탁해라 비로소 오르마가드 갈라마제프시스로 가치한 나셔널리 사무시로멜리츠 촌스쿠에 가나스 촌스 이덴토바스
2: 촌이 안바니다
5: 촌이 안바니다 촌이 이덴토바. 라츠 콜라지 라마지에다 아만 잘리안 가마카라.
2: This is Georgia.
5: 미우데키 이세 로고츠 운다 고멜리 가위 암 심그라스 아세롬 메 잘리안 마코 필리와르 길로츠 아우
2: 잘리안 잘리안 디키마드
0: 好 接下来 我们一起来看看 他的分数情况 请看大屏幕 135分 祝贺 他姐 你真的用歌声征服了我们所有人。
6: That is so well deserved. You did amazing.
0: 还是要告诉大家，到目前为止胜负未分，我们稍后统一揭晓。